0: 맞다고 안 하자 중에 아시 라고는 나를 빙하시 니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꼭 그러지 않죠 나는 빙하시네 니가 지치록 때문에 아시 라고 내가 꼭 그러지 않죠 나는 빙하 이만해요 가라고 니가 죽을 빙하시네 니가 빙하시네 인디언은 뛰고 쪽에 이따가 갈때 핫대가 중대호가 이집이는 나눠먹네. 내용은 뛰고 뛰는 쪽에 나눠먹네. 뛰고가 핫대 때문에. 앙일리지 알라고 가면. 아슐라고 아다르 치아공 하나 치아공은 오하차 핫대로 가. 양거다 하세요 그냥 앙일리 뛰고래. 하다가 하라하라가 배우 비네하게 봤지. 비네하게 봐디로 꼭 이노는 남매. 아따르 창고 같이 하틀라코. 응고다 비냥이 띠글래. 하자가 벽. 비네하게 봤지. 비네하게 봐디로 꼭 이노는 남매. 라 하틀럭 띠고. 아실라고 땐나. 아따르 창고 같이 하틀라코. 응고다 협은양을 뜨글래 그림미가 흔들기라 가보겠 하모디끄러 하모디기라 가보겠 비네하게 봤지 비네하게 봤지고 꼭 이놈이 날매 라하뜨록 뜨고 되나가 욕조조약적 오하차게 엄만 아쉬라고 대과 이날에 일요날 뜨고가 없다가 이뼈가 핫다쇼게 이뼈가 뚫나 핫다쇼게 일요날 쉬야돼 Then I go. And I go to the drama. I'm not a tell share. But I got down to the Nagami. That you know, in your did a shock the menu. To hook chicken like the menu of milk water when it's my nara. They couldn't go. Mako Nagna had to Lagami. Chukuya had to do an inning. This man nara one to have to look the window. 대고고 악나 나라창이다마니 대치면 아무때하라네 아무때하름마니 이시만 나고 아나우럭다고 핫다더비네 대는고 너가 뒤따오고 막아락시네 김메 너가 늘려고는 너가 뒤따오고 핫다더비네 쇼고 시아끈 아슐라고 대나 아나한테 아가다 오하차 핫다라고 영구대학교 분양이 됐던데 나도 핫들어가면 분양을 받지 분양을 받으러 꼭 이놈의 남매 나 핫들어가고 대가 다 차놓고 대꾸는 거 이놈의 아롱니가 이따가 핫들어 주고 또 호가 이요 아미 쇼아롱니 대꾸는 거난 아롱니 또 호차 핫들어가 주는 삥아 쇼아롱니 딱가 대마 카무길리 마멜로고 카잘리 마멜로 라르 캬갈로 아이띠오 대하고 마하따록 뜨비노 영구탕아 앙일리 조알로만 나노알로 미토 호치지 역시말로 역시리 감
1: Tanda ta bunga lima tu sa gumi nak tu kalau aji ing itu noni ka kerja si yang umat kisian ik yang guna guna ngit ila tu sa gumi nak ngusi ta bunga lima ta semua jini ang nak tu ta bani nuno gumi ta guni ka tiru tu sa kain nak ta si tema nasi lak jangan pi balik tu sa sauni alam memata utang mi kota kalau nak tu kain nak ni alam jigo kisian ni naimi ngagala alam mepat ino titu tu disungau tu ni alam jigo ta engi Tunggu sebentar terima kasih.

0: 하고 있는 날로 갔더라. 거기 보내기. 대문을 갔다가 오전번에 닦으니, 그래서 화요일 끝에 있고, 끝나고는 흥미주의 잡아내 가겠네. 이제 벌레하고, 끝나고는 아무것도 먹고, 만나 딱 최고랑 두신이 딱 두 번이 오만 응놔 딱시랑네 그걸 오늘 담마가 다가는 게빠아게 담마가는 사진이 또 운명 화태기 봤더니 말이 심을 추억을 보 하님 둘 앞에 먹으라 두 추억음이 신이 땅이 그걸 딱 거기 대면을 갔다가 물어 먹고 하자마니 끝나니 화수스 하루는 청와 안마로 백고 현목이 벗다고 있고 레닥스 와비 하루는 화수 보니까 대수만이 되어 안마 다이냐 야님이 그쪽 레닥스 와비 뭐 닦으니까 번에 닦으러 오면 좋고 하루는 안마로 불자 나오리라 됐고 호부역이 쇼과 일리삭스 쇼우마 쇼우반니 니쁜니로 두사로 옥사만가 쇼우 수대대마 두사때 녹바디 삼보부터 스타파로 깜마야니 미끄지우 호우시사 호부역이라가 보용나 임무자마 일루포룩과 있고 도마니 긴강남이 쇼우마타 일루포룩매랑 아치주라가 티크사우미 특사하고 아치가 그 왁수며 아치주가 특사함이 내 고아피냐니 고아피가 빨아오면 나날을 지키리워라고 특사 아치주 아치가 기답바가 타마니 일루프로우마 일루프로우니 제메레가 못을 먹고 제꼴이 닥스윤이 빈니 두사버뚜이 전부부셔스터바우꼬 저만의 한일전이라고 한우지정을 두고 내가 싹싹 두더우고 오빠가 툭툭툭 낚시윤물만 겨보먹고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맞다도 기다고 주다. 내가 보고 좀 꽉하고 난 이유도 내가 갔다 쇼를 느끼고 나서야 피부 또 많은 눈에 띄니 나세이부 아 악기 한 거비 들려고 들려고 안 뚫었다 휘바스로다 그냥 사악다 되니 오마 욕도 화가 임마 내가 딱 보고 또 많이 끝나니 오호 사하러 오면 뭐가 될 것도 사임 다 보고 그때 돈을 벗고 이 시야 끝나니 피벌레 요리 깨냐고 나 공매
1: Tämä on tässä vaikka saattaa, mutta vielä ei ole yhdenkään kengäänin. Itseäk, itseäk. Kuin